0: 나와요! 나와요! 나와요!
1: 오이 나 빠게 아야 돼. 로 아요 아요 반다 이쪽 또 야요.
0: 뭐더니 레디오 타이거 아요.
2: 유호 레디오 타이거 운하세 탑로 2 메가헤르츠. 거즌서스나데이 바그징.